원룻 아마 그게 간다튼 수엔 간다 샤란돈 세라 아스카로스테안에 간다튼 수엔에 곰비다투아케 게니투에네 아네타 이시룬에 에르바테 소르체 말딘바센 메트로 소프라노 바테나 오치레우나 수엔 에스티아 이뇨라 세레 드라마티코아 니레 아이타레네 칸투테기안 세오엔 칸타오리 에메르시가렌 멘데 에르디알데코아다 샤란돈에 바이야라 인디아렌 에스타투 바투에다코 에르디알데코 코카레.